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정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천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또 어디서 나를 부르는?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지금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이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랄까?
2: 예?
3: 예?
2: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0: 많이 느낀다.
1: 아 이거 좀 열어달라고.
0: 열어달라고.
1: 아 예.
0: 재화.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네?
1: 야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어째 그새 에이 정말 딴지.
0: 아무튼 여기 여기 있습니다.
1: 피해.
0: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 저 선생님,
1: 어째
0: 잘못 들었습니다. 이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1: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0: 101호로?
1: 야,
0: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나 할게지.
0: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 씁니까?
1: 어서.
0: 이거 뭐입니까?
1: 아, 뭐이겠어? 배달할 먹어야지.
0: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을 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마. 안녕하십니까, 받는 배달입니다.
2: 저기다 넣으셔.
0: 예. 아, 야, 무슨 물.
2: 거기다 놓고 가셔.
0: 아이, 그래, 그래.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2: 예?
0: 여기 와줄 수 있을까?
2: 어째?
0: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2: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0: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1: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드랑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을. 예.
2: 그 사람이 보낼 때가?
0: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2: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0: 예? 아, 남편인가?
2: 저
0: 포털비 씹을입니다. 예.
2: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0: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회사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2: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0: 에?
2: 내 똑똑히 말해줄게.
0: 뭐?
2: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0: 무슨 거?
2: 단식 하든지 말든지.
0: 에?
2: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0: 무슨 거?
2: 하죠.
0: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은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2: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 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2: 또이방 부과?
0: 쟤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니 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단식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저 배달이 왔습니다.
1: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1: 네가 맞혀. 어째 이랬냐?
0: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1: 어째 이랬냐?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바꾸고 전화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똥 먹고 싹 바꿔.
1: 야야야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 먹어 만대 하셔. 배달 끝. 포털비 20원입니다.
1: 이 시간
0: 포털비
1: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디네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아유 어째
1: 괜찮습니까? 포털비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1: 야!
0: 예? 어째?
1: 내 눈이 멀었지. 응?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내 아무 괴로워내줬더만.
0: 네?
1: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여대인데 나선 밥 한국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도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니만 낳겠다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니하고 결혼한 게다.

0: 생긴 게 고급가는 애 니가 저한테 이랬지요? 니 내 어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계속 개고 똥똥이 말해서 개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 만났겠다
1: 내가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 하겠다 말이지?
0: 아 그게 아이가
1: 내가 좀 의심해서 차핑 올리라고
0: 야 예? 그게 아이가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하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1: 아이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오른쪽 눈이 또 붙어있더라마 그냥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1: 거기 저 짱클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네. 납작하게거든 뚱째 내놓으셔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폰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1: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이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사라는데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이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짓말. 뭐. 네 배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서 배달 좀만 못하겠다.
1: 전화기다.
0: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하고.
1: 야야야.
0: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 거야?
1: 누기
0: 응?
1: 내가 지금 이게 짬뽀임 이 박사장님 문제인게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다 모았다
0: 그래 내가 어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는 의리지
1: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네?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이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0: 네.
1: 백별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1: 그거 네. 그래서 당장 달아가서 그래서 빵. 뽕 마스크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조카
0: 네?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0: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저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0: 죄송해.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걸쳤습니다. 좋다 선생님. 머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내 감상 과연.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 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0: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 닮아.
0: 몇 살인가?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 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 저 삼촌.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처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2: 또모!
0: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들어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기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 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송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송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하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우리는 누군가 던진 농담에만 많이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웃음이라는 게 재미있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유대감의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웃음으로써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는 같은 팀이다 등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긴 유대감은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웃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적인 얘기도 더 잘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많이 웃는 연인일수록 더 오래 사귄다고도 하는데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방법 어렵지 않은 같죠? 많이 자주 웃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웃음 가득 머금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비록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는 아니어도 메시지로 또 이렇게 호응을 하다 보니까 가끔 저 혼자 마이크 앞에서 많이 웃었더라고요. 바로 이 웃음이 유대감의 도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보다 웃음은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웃으면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하나로 하하하 호호호 웃어줄 때도 저는 그 에너지를 정말 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웃을 확률이 3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게 웃기는 영상 아니면 확실히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공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웃을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이 시간 혼자서 조용히 계시는 것보다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더 많이 웃고 그만큼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웃자 웃자 많이 웃자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요. 네, 웃자 웃자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웃음은 유대감의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네, 많이 웃다 보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을 위한 그런 행동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네, 지금 만약 혼자 계신다면 시무룩해 계신다면 한번 또 입꼬리를 올려보면서 저와 함께 네,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웃음을 짓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볼까요? 그래요. 기분이 꿀꿀한 날도 점점 시무룩해 있으면 점점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몸도 움직여보고 네, 입가에 미소도 지어보고 더 활기차게 움직이다 보면 네, 기분도 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최원무님, 박수님, 네, 크게 웃어주셨는데요. 네, 웃은 만큼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은 현송절 작가님의 글 사랑꽃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됐는데요. 네, 오늘 이 작품은 편폭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내심이 필요합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에는 금선희님, 네, 오늘은 1호로 네, 제일 먼저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그 다음 향기님, 박소님, 최소천님, 태평양보험님, 최원무님, 아, 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풍악을 올려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예전에 향기님께서도 듣기 좋아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 유한이 말 잘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풍악을 올려라 라는 노래에 네, 우리 귀염둥이가 네, 들썽들썽 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들려드립니다. 아, 김경희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풍력을 울려라. 언제 들어도 에너지가 팡팡 넘쳐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곡이죠. 네, 금방 네 우리 노래와 함께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호응을 잘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신이 나고 또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행복을 느끼셔서 정말 네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향기님께서 우리 유한이 잘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제 사진을 봤다고 너무나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그래요. 지금은 물놀이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 유한이. 그래요. 아마 우리 여성클럽에서 제일 최연소 청취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말을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은 현송절 작가님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꽃입니다. 편폭이 조금 긴데요. 네, 우리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꽃 현송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보다 더 값지고 숭고한 것이 있을까? 사랑이 있기에 살맛이 나고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러나 사랑의 길에는 화려한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가시밭도 있다. 부부는 비바람을 이겨내야만 세상 그 어떤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남편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은 흑룡강성 치치알씨 대례현 사리오향 서광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나는 사통팔달로 교통이 편리하고 산에 둘러싸인 흑룡강성 몽릉시 발문통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나와 남편은 목당강 사범학원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나는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이쁨을 받으며 별로 고생을 못해보고 유복하게 자랐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어서 늘 부모님께 칭찬만 받으며 성장했다. 남편은 팔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여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시는 편모스라에서 자랐다. 그런 환경에서도 남편은 건강하고 생활능력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학교에서 남편은 항상 씩씩하고 유머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주변의 관심을 받곤 했다. 남편은 운동을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축구대 대장으로 성시합에 참가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운동과는 담을 쌓은 나에겐 그런 모습마저 멋져 보였다.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씌워지면 결점보다는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 연애를 할 때 그이는 언제나 나를 잘 대해줬기에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더욱이 그의 진짜 성격이나 집안 형편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그런데 결혼 후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지만 티격태격하면서도 나쁠 때보다

비록 서운해하긴 했지만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저 딸이 고을인 사람이니 믿어주셨고 남편은 나보다 1년 먼저 졸업해 논강지구 교육국에 출근 중이었으니 직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믿음이 갔던 모양이다. 량가 부모가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남편에게 상을 차려주어 격식을 차렸다. 우리는 셋째 날에 시댁으로 떠났다. 시댁에 도착해 보니 친척들이 명절처럼 모여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잔치상은 없었다. 시댁에서는 처갓집에서 이미 큰 상을 받았으니 식을 올린 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후에 친구에게서 한쪽에서만 상을 받으면 리혼할 수도 있다 는 말을 듣고 다투기만 하면 그 말이 떠올라 괴로웠다. 특히 다른 집 결혼식을 보고 오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내가 이 말을 자주 꺼내자 남편은 더는 못 참겠다는 식으로 고함 지르면서 수양 있는 여자인가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여자인 줄 이제야 알았다며 상도 차리고 식도 올려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물으니 부모 같은 형님에게 살림이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미안했다고 했다. 그때 대판 싸우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잘 살면 되지 이 일로는 다시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 한구석에 찾아드는 섭섭함은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나 성격 안 좋아. 내가 화낼 때 5초만 참아주면 좋겠어. 처음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소한 일에서도 벼락같이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 뜻을 알게 됐다. 한 번은 남편이 아이를 봐준다게 목욕하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남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애가 울기 시작하자 감당이 안 됐던 것이다. 나는 화가 많이 났구나 싶어 찍소리도 못하고 아이를 달랬다. 그런데 애가 울음을 그친 지 몇 분도 안 돼 남편이 집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에 상처를 받은 나는 앵돌아져 3일 동안 말을 걸지 않았다. 한 번은 화가 나서 열흘 동안 말을 섞지 않은 적도 있다. 솔직히 나는 남편과 결혼해서야 세상에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았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남편 빼고는 모두 모나지 않고 순하고 착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흉볼 줄 모르고 그저 예쁘다고만 했다. 설을 앞둔 겨울 방학에 시댁에 가면 나는 그냥 손님과 다름없이 불이나 떼고 설거지나 하는 정도였다. 시댁에서는 내가 무슨 공주라도 되는 양 미끄러 넘어질 수 있다면서 구정물조차도 못 버리게 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며느리인 나를 착하다고 칭찬하셨고 아이를 업고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랑하셨다.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은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 남편은 어렸을 때 개구쟁이어서 아버지와 다름없는 형님에게 혼나기 열수였다고 한다. 볼을 차다가 끊어진 다리가 채 낫기도 전에 높은 담장에서 뛰어내려 다시 다쳤다.

어떤 일? 누나가 호미로 구멍을 파고 있는데 뭘 꺼내려고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호미의 머리가 찍혀 피를 철철 흘리자 어머니가 태연하게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줬다는 일. 친구가 들고 있는 낫에 걸려 발등 살까지 찢어졌던 일 등 끔찍한 일들을 시누이들은 쩍하면 나에게 들려줬다. 남편은 어릴 적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누나가 자기보다 공책을 많이 가진 걸 알고 항의하며 떼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님에게 맞고 10살 되는 어린애가 나흘을 단식해 자칫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한다. 아들이 굶어 죽을까봐 시어머니가 울면서 비로소야 단식투쟁이 끝났다고 하니 10살짜리 아이의 고집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내가 이기려 하다니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모여 앉으면 그때 얘기를 꺼내며 그런 남편과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한다. 처음 학교에서 만났을 때 유쾌하고 활기찬 성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 그 성격이 때론 결점이 돼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밖에서는 모두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성격이 얼마나 좋으냐고 모르는 소리를 한다. 면목도 모르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차비를 대주는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은 맞는데 제 뜻대로 안 된다고 욱하고 폭발할 때면 정이 뚝 떨어진다. 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지만 밖에서 술을 마시고 흔들흔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에 들어설 때가 사나흘에 한 번 꼴이었다. 그래도 술 주정은 모르고 취해도 집은 용하게 찾아와 다행이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이면 남편이 눈을 뜨자부터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나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그러면 남편은 남들이 권하는데 남자로서 어찌 거절하겠느냐며 변명하고는 나는 자기한테 달린 입을 왜 제 마음대로 못하느냐며 따시고 들어 싸움을 반복했다.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좋아서 종일 싱글벙글 웃었다. 아들이라 더 반가웠는지 어깨가 으쓱해 났고 많이 예뻐해줬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을 때만 좀 안아주다가 울면 나한테 안겨줬다. 인대를 갖고 아이와 놀아주거나 달래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도리어 아이가 울면 왜 울리느냐며 나에게 짜증을 부리고 잠을 잘 수 없으니 밤중인데도 아이를 업고 밖에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아이를 업은 채 밥하고 빨래하고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다. 포대기띠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업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출세한 탓인지 남편은 조카들의 상견례부터 결혼까지 집안의 대소사에 앞장섰다. 내가 학급 담임으로 바빴기에 친정집 대소사에도 남편이 혼자 갈 때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오지랖이 넓어서 한번 친척들을 만나고 나면 꼭 손님을 집으로 데려왔다. 또 내가 교사라는 기호로 조카들의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하나 둘씩 우리 학교로 전학시켰다. 이렇게 우리 집을 거쳐간 조카만 8명이나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일요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맏동서가 결혼해서 13년 만에 본 조카애는 우리 집에서 5년을 함께 살았다. 그 아이는 어른이 돼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잘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삼촌 숙모 덕분이라 한다.
결혼한 지 여러 해 되자 나는 남편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남편 앞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터득했다. 지는 척을 하니 만사대길이었고 내가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첫 아이 때 아이가 울면 밖에 나가라던 일이 생각나서 8년 뒤 딸애를 봤을 때 딴 방에서 자라고 했더니 남편의 입에서 글쎄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좋다는 엉뚱한 말이 나왔다. 동서가 와서 3일간 돕고는 남편 혼자서 산후조리를 도맡아 했다. 바삐 돌아치는 남편을 보느라니 첫 아이 때의 불만이 가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은 노란 것도 씻어야지 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기저귀도 빨아줬다. 남편은 결혼해서부터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자명종처럼 나를 깨웠다. 아침잠이 많은 나는 40살까지 남편이 깨워야 일어날 수 있었다. 내가 매일 일어나라는 소리에 죽을 지경이라 했더니 내 친구는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 깨우는 일에 지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는 게 각각임을 알게 됐고 아침마다 깨워야 일어나는 나를 반성하게 됐다.

평소 남편의 불같은 성격 탓에 그의 장점보다 단점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감사한 일도 참 많다. 남편은 문풍지를 붙이고 떼는 일이며 유리 닦는 귀찮은 일은 내가 없을 때 해놓았고 학급 담임으로 늘 바쁜 걸 알기에 집에 손님이 와도 나를 부르는 법이 없이 자기가 대접해서 보냈다. 밤중에 아픈 나를 데리고 병원에 달려가는 일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친정 식구들이 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던 모습도 선하다. 특히 통신 교육 공부를 할 때 아들애가 두 돌이었는데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아이를 봐주며 지지해줬기에 공부를 견지할 수 있었다. 드문드문 음식 솜씨를 보이던 남편은 퇴직하면서부터 주방을 차지할 때가 많아졌다. 시누이의 지도를 받으며 고추장, 된장까지 담그니 친구들이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는가며 혀를 내두른다. 설이면 16명 되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인다. 큰 시누이, 막내 시누이 모두 주방장 출신인데도 남편은 믿지 못해 모든 요리를 혼자서 도맡아 한다. 볶음채에, 무침에, 냉채에 못하는 요리가 없다. 조카들이 삼촌이 으뜸 요리사라고 호들갑을 떨며 맛있게 먹어주면 남편은 아이같이 좋아한다. 그런 그 일을 보면 나이 들어도 마음은 아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혼 초기에 남편을 이겨보려 했을 때는 내가 남편을 학생 다루듯 했던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지혜롭게 져주기로 하고 살았더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한 발 물러서 보니 나에게도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천성적으로 위장이 약해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온 나를 버리지 않은 것도 고맙다. 너무 겁게 커서 조그만 지적에도 앵돌아지는 막둥이 응석을 너그럽게 받아준 것도 감사하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많이 누그러들었고 너그러워졌다. 나도 그의 욱한 성질을 개구쟁이의 심술로 받아들이니 오히려 유치하고 우습게만 느껴졌다. 물론 나도 평소에 할 말을 다 하며 살지만 우뢰가 올 때는 꼭 참는다. 3-4일이 지나 남편이 화가 풀렸을 때 저번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은 서운하더라 라고 속심 얘기를 하거나 잘못을 얘기하진 않지만 말없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남편의 사과 방식이었다. 살같이 흘러간 세월 앞에서 어느덧 우리 부부는 늙은이로 돼버렸다. 한평생 건강했던 남편이 작년 초겨울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면풍이 와서 입원했을 때 난 너무 가엾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친구들한테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죽으면 아내가 어찌 살겠는가고 하며 걱정하더란 말을 전해 듣고 더 가슴이 뭉클해 났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값지게 들려왔다. 젊었을 때 남편은 밥맛이 없어 밥알을 세워 먹듯 하던 나를 보고 밥사발을 뺏어 던져버리면 좋겠다라고 퉁명스레 말했는데 지금은 솥에서 반찬을 꺼내기 바쁘게 내 숟가락에 얹어주며 맛있으니 많이 먹으라고 한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읽었기에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지만 부드럽게 들려왔다.
오늘의 우리 부부는 눈짓 하나로도 서로의 뜻을 알 만큼 일심동체로 돼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다. 남편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내일 아침 청국장 먹을까? 장날에 갈비뼈 사올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한마디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남편이 언제 갈비탕을 끓여놓았는지 집안에 온통 구수한 향기가 차넘친다. 이런 일은 보통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맛있게 먹어만 줘도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믿음만 있다면 좋고 나쁜 모든 것은 세월 따라 흘러가게 돼 있다. 남편한테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고 나도 쑥스러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봤지만 그렇게 50년을 함께한 세월 앞에서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나와 환히 웃는 남편이 함께 찍은 칠순 기념사진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꽃다발에 둘러싸여 결혼 50년 만에 큰 상을 받아봤고 지난 세기 7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백의 드레스가 10여 년간 요가로 가꾼 몸매에 잘 어울렸다. 50년 동안 정성들여 갖고 온 사랑꽃이 우리 부부의 가슴 속에 활짝 피어났다. 아들딸이 제 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손자가 재롱을 부리는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 같다. 속이 타들어갈 듯 아팠던 일들도 추억 속에 묻혀 울음과 웃음으로 빚은 낭만이 돼 다가온다. 사랑꽃을 피우기 위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고 혼자가 아닌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온 길이 고맙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간직하며 햇빛 찬란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네, 금방 현송절 작가님의 글 사랑꽃을 들려드렸는데요. 편폭이 조금 길었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여서 아마 듣는 내내 공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사랑과 또 믿음과 배려로 살아가는 부부, 많은 부부들이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부부라면, 또 사랑꽃을 피워온 부부라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깊숙한 그런 사랑의 의미를 서로 느끼면서 몇십 년 부부로 살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천님께서 긴 편파

리해와 사랑이란 정으로 부부의 인연을 끊지 않은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맞아요. 서로 리해했기에 가능하겠죠. 남편이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죠. 그리고 금선희님께서 지혜롭게 살아오신 현송절 선생님의 글 감명 깊게 들으며 나 자신을 반성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방의 결점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반대로 우점들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아직은 쓸만해서 살만합디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소님께서 노래 부부야말로 사랑의 꽃 저자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인 듯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은 이런 저보다 또 오랜 시간을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오셔서 오늘 이 글에 더 많은 공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부부라 해도 왼수처럼 미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도 또 베푼 그 정과 사랑의 힘으로 또 그런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또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귀 기울여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하고 외쳐봐요. 네, 기운이 날 겁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화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이 혹시 올림픽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라는 책 중에 한 단락을 들어보시죠.

우리의 삶이 올림픽이라면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전부 훈련인 거야.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훈련은 진짜 지독하고 힘든 거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는 않잖아. 이를 약물고 버티고 견디지. 물론 너더러 무조건 견디라는 말은 아니야. 그 힘들 훈련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감독님도 있고 코치님도 있는 곳에서, 라이벌도 있고 동료도 있는 곳에서 하는 건 어때?

네, 뭐든 혼자 하려고 애썼던 상황이 있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혼자 가려고만 했던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를 만나고 나서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보입니다. 사람은 함께 걸어야 그 길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임을 여러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돌아보면 함께 있는 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삶의 큰 힘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네, 작은 도움의 손길로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김정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돼지치기의 깃든 이야기.

잔눈이 내리던 날의 아침에 나는 연집강 강변을 따라 걸었다. 때마침 삼육구 장날이라 눈이 내리는 날인데도 흥강교 부근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인파를 따라 장마당에 들어섰다. 별의별 물건들이 다 길가에 진열되어 있었다. 약재류, 사료류, 가금류에 여러 가지 낡은 옷들과 고기, 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걸어가다가 넌오결에 가축을 파는 곳에 이르렀다. 커다란 쌀이나무 광주리에는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새끼 돼지 일여덟 마리가 가지런히 누워있는 것이 눈에 안겨왔다. 분홍색 살가죽이 여리고 보동보동한 새끼 돼지들을 보노라니 저도 모르게 잊지 못할 童년 시절이 떠올랐다.

1970년대 초기에 살림이 구차한 우리 집에서는 해마다 돼지치기를 했다. 이른밤 장날이 되면 아버지는 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로드구 진으로 장보러 가셨다. 어스름한 저녁이 될 때면 아버지는 새끼 돼지 한두 마리를 자전거 뒤에 싣고 오셨는데 밤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곤 했다. 어머니는 돼지가 멍톡하게 생겨서 잘 크지 않는다느니 뒷다리가 너무 짧다느니 너무 여유였다느니 허리가 너무 길다느니 비싸게 샀다느니 하면서 왕복 80km 길을 다녀온 아버지를 쉴 새 없이 나무랐다. 내보기엔 그냥 다 같은 새끼 돼지였고 포동포동 살찐 것이 여간 귀엽게만 보였는데 말이다. 그 당시 어린 나로서는 어머니가 새끼 돼지를 잘못 사왔다면서 바가지를 긁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잔소리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키운 돼지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떤 해는 200근도 안 될 때가 있었다. 그러면 같은 공을 들였다 해도 돈을 전해보다 적게 벌 수밖에 없었다. 흠집만 잡는 어머니가 못마땅해서인지 어느 해 새끼 돼지를 사온 후에 아버지답지 않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직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언제 화를 냈느냐는 듯이 까맣게 입고는 또 러두구진으로 새끼 돼지를 살아가곤 했다. 내가 서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집 옆 돼지우리에서 꿀꿀하는 돼지 울음소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다.

음력 설 전에 1년 남짓이 기른 돼지를 팔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새 옷도 사주고 사탕 과자도 사주고 할 때는 좋았으나 평소에 돼지 풀을 뜯어오고 풀을 칼로 썰고 돼지죽을 큰 가마에 끓이는 일은 정말 하기 싫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하루에 잠자는 시간 대여섯 시간을 빼고는 손발이 쉴 새 없이 억척스레 일했다. 언니와 오빠도 물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나도 학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강가나 들에 나가서 돼지풀을 뜯어왔다. 그리고는 옥수수 가루와 함께 한가마 듬뿍 끓이기도 했다. 돼지죽을 끓이는 일이 그 세월에는 그래도 제일 호강스러운 일인 줄 훗날에야 알게 됐다.

집 근처에서는 돼지 풀을 뜯기가 여간만 힘들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돼지치기 부업을 했기에 돼지 풀 한 광주리를 뜯자 해도 많은 것을 돌아다녀야 했다. 지금도 길가에서 능쟁이나 냉이, 새투리, 길장구 같은 풀을 무심히 보지 않는다. 어릴 때는 그런 돼지풀이 눈에 띄우기만 하면 너다지를 본 듯 달려가서 광주리에 뜯어담곤 했다. 45원밖에 안 되는 아버지의 한 달 도임으로 다섯 식구가 살기엔 너무나 힘들었다. 돼지치기는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부업이었는데 어떤 해에는 두 마리를 기르고 어떤 해에는 다섯 마리까지 길렀다. 불행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다.

광산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출근하다 눈길에 미끄러 넘어지게 된 것이었다. 병치료를 했으나 49세의 젊은 나이에 너무나 때이르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후부터 더욱 생활이 쪼들리게 됐는데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집 식구는 한 마음으로 돼지치기를 하게 됐다. 내가 고등을 마치고 대학을 다니는 시절까지 돼지치기는 해마다 빠짐없이 계속됐다. 대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다른 애들은 사회 실습이요, 르행이요 하면서 즐겁게 보냈지만 나는 온종일 돼지풀 뜯으러 동분서주했다. 돼지를 판 돈 대부분을 내 학자비 생활비로 썼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교원이 되기까지 돼지치기 공로가 큰 것 같다. 어린 새끼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잔잔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마도 어머니는 돼지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던 세월에 부모님들이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돼지를 키우면서 한 고생인들 어찌 한마디로 다 말하랴. 비가 오나 무더운 날이나 돼지풀을 뜯어다가 죽을 쑤어서 돼지를 정성껏 키운 부모님들의 정성이 없었다면 우리 형제들의 오늘날이 어찌 있으랴.

시골을 떠나 도시에 이사오면서 우리 집은 더는 돼지치기를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꿀꿀하는 돼지 울음소리가 그립다고 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가졌고 너무나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전날 시골에서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 울음소리를 듣던 다섯 식구가 단단히 모여 앉아 밥 먹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오늘처럼 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치기의 깃든 이야기. 네, 구수한 옛날 추억에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김전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돼지치기의 깃든 이야기.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정제할 수 없지만 미리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으로 날아간 지붕을 고치고 폭풍우로 휩쓸려간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고난이 뒤따르지만 더 아름다운 지붕, 더 튼튼한 다리가 생기죠. 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는 또 가장 큰 희망이 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 일터에서 힘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验表，等检查完了，也看完了尸体，这才来见皇上，把看法一一说了。仁宗点点头，包卿家、展昭、蒋平，你们想想，太平年间居然有人敢赤戒进皇宫大内行凶，这还了得吗？他既敢刀伤宫女和太监，他就敢刺王杀驾，朕的人身安全都不能保障啊！而且他公然偷走国家的至宝，这还了得吗？我限令你等百日之内取回四宝，把凶手抓住，是严正国法，臣遵旨。这一天就这样过去了。哎呦，等包大人领旨回到开封，紧皱眉头啊。现在别人都放了假了，人手本来就不够用，千斤重担就落到展昭、蒋平几个人身上了。他们这路忙活呀，清查户口，抓嫌疑犯，化妆私访，一共在京都折腾有半个月，结果什么收获也没有。在半个月当中，皇上六次降旨追问此事。你说皇上着急，包大人自然着急了，蒋平和展昭也吃不下饭去了。本来蒋平就瘦，就这半个月又掉了六斤分量，脑袋又小了三圈，狗油胡都当当下来了。这天他跟展雄飞坐在一起，哥俩谈论这个事儿，南侠这唉声叹气：“四哥，我出个馊主意，说吧，怎么办？”四哥，咱们人手太缺了，你看偏在放假的时候出这个事儿，这也讲说不起，禀明相爷，赶紧派人把小梁子把他们都找回来就得了，没他们帮忙，我看这案子破不了了。兄弟，你说的也在理儿，不过要说破不了，我还不这么认为的。莫非四哥有什么高见吗？哎，兄弟，你注意没注意？什么事儿？你发现没发现什么蛛丝马迹？
1: 没有。
0: 哎呀，你还是侠客呢。我发现这贼不在外边，咱把鞋底跑破了也找不着。
1: 哦，这话什么意思？
0: 贼就在咱们开封府里边。
1: 我四哥，您没喝酒，您怎么说醉话呀？莫非这是真的？
0: 哎，我的兄弟，这么大事儿，你哥敢信口胡说吗？你要问这贼是谁，就是他。
2: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 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 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율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 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 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일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조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조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로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로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로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로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로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급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로선은 룡강 광급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로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경제지급학원의 한지 현대농업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한지 현대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로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로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물리학회, 근원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계속교육학회, 경지미래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로선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 농업 탐방 실천 로선은 북대환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 석유과학기술관 흑금 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 로선은 철인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 첨단

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 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로서는 생태보호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정용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신주정용무인기과학창의탐방로서는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과학기술유한회사 목단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로서는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1번째 시간입니다. 주부가 산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일연이 명령대로 3년을 교체하러 와 있었다. 그러자 3년의 연장대리 교대항, 꼬마반의 진삼반장, 반장대리인 액군 왕대발이 정치위원을 둘러싸고 간청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우리 끝까지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붉은 3년은 진지를 지켜내만 합니다.
2: 동부들은 아주 잘 싸웠고 큰 수고를 했으니 이젠 내려가서 쉬오.
3: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지에서 내려간단 말입니까? 이건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야 뭐 아무래도 다 좋지만 우리 꼬마반 전사들의 의견이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린 사람이 적으니 항해 패목술 하면 되지 않습니까?
2: 안 돼요. 이건 명령이요. 3대는 연장이 중상을 입었고 패장들도 희생됐으니 전사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느라고 이미 많이 지쳤어.
1: 우리 붉은 3년은
5: 정치위원 동지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령이라고.
0: 정치위원의 낯색이 근엄해진 것을 보고서야 3년 전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교대항의 인솔하에 23명 전사들이 진지에서 내려갔다. 주부는 경건한 심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2: 정말 정강산에서 싸운 부대가 다르긴 다르고

부부가 거느린 탄은 1950년 12월 5일에 연기가 자욱한 평양에 들어섰다. 미국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한 것은 10월 21일이었다. 놈들은 출정 기념으로 삼으려고 이 도시에 진귀한 것들을 죄다 약탈했다. 놈들은 도망을 치면서 이 유명한 동방예성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지원군 전사들이 대동강 다리를 건너려 할 때 다리는 한창 불타고 있었다. 전사들은 틀만 남은 불타는 다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서 건넜다.

0: 이튿날 옷을 여기에 주부의 탄이 사리원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부는 그 총소리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참모장 류하에게 물었다.
1: 그동 다른 부대가 우리를 앞서지 않았을까?
2: 아, 그런 것 같지 않소. 아마도 우리 군의 전이 탄일 것이오. 우리의 행군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누가 우리를 앞서갈 수 있겠소?
1: 그럼 저건 무슨 총소리요?
2: 아마도 적들이 자기들끼리 잘못 보고 맞불지 하는 것 같구만.
1: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도 않소.
2: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
1: 첫째, 아직 날이 어둡지 않았고, 둘째, 적들은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수 없지.
2: 그럼 무슨 가능성이 있겠소?
1: 조선 빨지산들이 적과 맞붙은 게 아닐까?
2: 빨지산들이라. 빨지산들이 적과 맞붙었다면 전투 규모가 저렇게 클 수가 없겠는데.
1: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어찌됐든 간에 도망치는 적들이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겠소?
2: 그야 물론 좋은 일이지.
3: 전체 부대! 총소리 난 쪽으로 강행군!

0: 부대가 반시간쯤 전진했을 때 그 총소리는 차차 뜸해지다가 그쳤다. 이영의 연락병이 달려왔다.
1: 보고! 무슨 정황이야? 큰 길에서 많은 적을 발견했는데 적들은 지금 돌아서서 조약하는 아군에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차라리 잘 됐군. 가서 전하, 이영은 좌측 거지를 점령하오. 알겠습니다.
0: 주부와 류하는 급히 산에 올라갔다. 이영이 한계련이 벌써 꽤나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아래쪽에 대고 총을 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적들은 빗발처럼 쏟아지는 탄후 속을 헤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용감하게 산으로 돌격해 올라가고 있었다. 주부는 보면 볼수록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2: 부정모, 내 보기엔 적들이 아니가소.
1: 적들이 아니라고?
2: 적들이 저렇게 용감할 수 있어?
1: 하긴 그렇소. 지금까지 우린 적들이 저렇게 용감한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적들이 아니라면 어느 부대일까?
2: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봐야겠어. 아, 저들은 철갑모를 쓰지 않았고 나발총을 들였구만.
1: 똑똑히 봤소?
2: 똑똑히 보지 말고.
1: 그럼 인민군이겠구만.
2: 남쪽으로부터 오는 걸 보니까 부산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이 가소.
1: 참, 그럴 수도 있구만.
2: 사격 중지! 공기를 산발에 꽂아뒀소!
0: 조니타는 사격을 중지했다. 기수는 산말 위에 서서 군기를 높이 들었다. 얼마 후 맞은편 산말 위에도 남색 편두리의 붉은기가 나타나더니 사격을 멈추었다.
2: 동무들 갑시다. 어서 가서 만나봅시다.
0: 주부는 전사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달려내려간다.

0: 같은 길은 환희로 들끓었다. 수부가 보니 인민군 전사들은 아직도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먼 길을 걸어오다 보니 신도 다 해지고 어떤 전사들은 맨발바람이었다. 하지만 견장을 달고 따발총을 맨 그들은 남달리 씩씩했다.
1: 이야, 동무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정말 수고하십니다.
3: 동무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0: 두 우상계급 군대는 한 덩어리로 되었다. 이때 한 인민군 전사가 외쳤다.
4: 전국 공산당 만세!
5: 전국 공산당 만세!
6: 조선노동당 만세!
5: 조선!

0: 전사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인민군 전사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더니 조선인민군 군관이 걸어나왔다.
1: 정치원 동지, 저분이 인민군 사단장입니다.
0: 주부가 바라보니 그 사단장은 색나른 라사천 군복에 장군별을 달았고 얼굴이 불긋불긋하고 몸집이 웅장했다. 주부가 그의 앞에 다가가서 경례를 붙였다.
1: 아니 이게 주동부가 아니요.
2: 아니 최준동부구만.
1: 끝내 동무들이 오긴 왔구만. 오랜 전우가 다르긴 달라.
2: 적들이 인천에 상륙하자 우리 동무들은 급해나서 견디지 못해서 날개가 도쳤으면 그저 조선 전선에 날아오고 싶은 심정이어서.
1: 조부동무, 나도 그러리라 짐작했어. 대구와 부산 부근에서 호퇴하면서 나는 동무들에게 중국 동무들이 꼭 온다고 말했어.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무들이 조선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우리 동무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지원의 손길을 보내준 동무들에게 진심으로 감격했소.
2: 에이, 그런 소리 이젠 그만하. 최준 동무, 지난날 동무와 많은 조선 동지들은 우리와 함께 쓴박이며 검은 콩을 먹으면서 적들과 싸웠어. 그렇게 한 것이 동무들 자신만을 위해서였겠소? 난 동부가 부상당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 아니 주동무, 지나간 이야기는 그만하기요. 우리 두 나라의 이민들 사이의 친서는 가장 두터우며 가장 순결하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해줄 것이오.
2: 최순 동무, 앞의 정황은 어떻소? 적들이 멀리 도망쳤소?
1: 멀리 도망치지 않았어. 아까 우리한테도 좀 녹아났어.
0: 최준은 몸발치에 서 있는 숱한 미군 포로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웃고 나서 곁에 서 있는 한 인민군 전사의 따발총 탄창을 두드리며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1: 그런데 우린 이렇게 탄창이 텅텅 비다 보니 어쩌지 못했어. 그렇지 않으면 야 놈들은 아예 도망칠 수도 없었을 거요.
2: 이번 후퇴에서 적자는 곤란에 부딪혔으리라 짐작돼요.
1: 곤란이라? 적고에 있다 보니 곤란이 전혀 없을 수야 없었지. 비록 적들이 우리를 소멸하려고 날뛰었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오? 우린 적고에서 두 달 남짓이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별의별 산나물을 다 먹어봤어. 다날이 떨어져서 애를 먹었을 뿐이요. 사람이 배를 고른 것보다 단창이 배를 고른 게 더 견디기 어렵더구만. 단약을 보충받으면 우린 즉시 대규모의 전투에 뛰어들 수 있어.
2: 조선인민군이 남부전선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적들과 완강하게 싸운 건 정말 잘한 일이요. 우린 내심 탄복돼요. 우리도 일본 놈들과 유격전을 치러봤기에 빨치산 활동의 곤란을 짐작하고 있어.
1: 조부동무, 동문회라고 아무런 곤란도 없단 말이오? 그럴 수야 없지. 하지만 지금은 곤란을 운운할 때가 아니오.
2: 자, 최준동무, 동무들은 지금 후퇴하는 길이고 많이 지쳤으니 가서 잘 휴식하.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돼요.
1: 그래서 우린 인차 동문회를 따라잡을 거요.
2: 자.
0: 최준은 주부와 악수하고는 주부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부가 몇 발자국 되지 않았는데 최준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달려왔다.
1: 저기 주동무, 잠깐만.
2: 최준동무, 무슨 일이요?
1: 한 가지 이곳은 묻지 않았는데 나의 옛 전우들 가운데서 또 누가 왔소? 동부의 단장 친구는 왜 오지 않았소?
2: 등동무 말이요?
1: 그래, 우리의 전투용 말이요. 그가 왔소 안왔소?
2: 그가 왜 오지 않았겠소? 원래는 오지 못하기로 됐는데 상처가 채 낫기 전에 억지를 쓰고 함께 떠났소.
1: 그럼 등동무는 지금 어디 있소?
2: 며칠 전에 그만 부상을 입었소.
1: 상처는?
2: 그치 마오. 상처는 그리 중하지 않소. 후방병원에서 얼마간 치료하면 인차 나을 거요.
1: 그럼 홍천 동무는 안 왔소?
2: 왔지.
1: 지금 어디에 있어?
2: 지금 우리의 사장이요. 한 시간 뒤면 여기에 도착할 거요.
1: 아, 그거 잘 됐구만. 그럼 난 여기서 그 동물을 기다리겠소.
2: 그렇게 하오. 난 갈 길이 바빠. 먼저 떠나야 했소.
1: 주동무, 어서 가보. 그 사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은데.
2: 이제 회포를 나눌 기회가 꼭 있을 거야.
1: 아, 그럼 있겠지. 이번에는 조선 땅에서 만났으니 새로운 화제가 얼마든지 있지.
0: 두 분은 부대와 함께 남쪽으로 나갔다. 최준은 여름옷을 그대로 입은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멀어져가는 지원군 전사들을 선조 바랬다. 주부가 소속된 제5군은 해주군 동쪽까지 적들을 추격했으나 적들은 10바퀴짜리 자동차에 앉아 38선 이남으로 내뺐다. 집단군 사령부는 도보로 추격해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추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동부전선 부대들도 얼어붙은 장진호 반에서 전투를 거의 끝내고 있었다. 포위에 든 미군 제10군단은 숱한 사상자들을 내고 동해안의 련포와 흥남항으로 간신히 도망쳐간 잔여 부대들은 해군과 공군의 오모를 받으면서 바다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제2차 작전에서 아군은 적군을 도합 3만 6천여 명 소멸했는데 그중 미군이 2만 4천여 명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과 북반부의 넓은 지역을 해방함으로써 적들이 38선 이남으로 패조하게 했다.

0: 한쪽으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날에도 주부에게는 은근히 불쾌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것은 바로 방병리에서 일어난 류키영의 철수 사건이다. 그때 탄장과 곽상이 위험한 국면을 돌려 세우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진지를 돌파하고 어떤 국면이 초래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후방부에 알아보니 등근 탄장과 곽상 연장의 상처가 아주 심하여 곽상은 아직도 중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주부는 내일 소집하기로 했던 탄당위원회를 오후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당위원들이 하나 둘 모였다. 삼영영장 손량, 이영지도원 리방정, 참모장 뢰화, 정치처 주임 마준, 조직고장 최국빈 등이 모여왔다. 일영지도원 진국발도 방청으로 참가했다. 일영영장 류키영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다.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진 류키영은 구석 쪽에 앉아 짐짓 태연한 채 했다. 시간이 되자 주부가 목소리를 높여 본 문제를 꺼냈다.
1: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류키영 동무의 엄중한 우경적 오유와 그에 대한 책벌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0: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엄중한 우경적 오유라는 말이 나오자 방안 분위기는 전혀 없이 엄숙해졌다. 사람들은 멸시와 불만과 분노가 어린 눈길로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선사하면서 요즘 들어 여기저기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가을의 싱그러운 이야기를 선물하면서 옛사랑과 추억들로 잔잔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 물드는 향도 나고 사람 인정이 무르익은 향도

떠나는 풍성한 가을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은 동화 같은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가을 이야기를 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은화 가수의 노래 가을 연가를 감상합시다.

가을을 느껴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가을길을 걸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오정범 씨는 올해는 고향을 떠나 연길에 와서 맞이하는 열 번째 가을인데 연변의 가을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을길을 걸으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그 정취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면서 이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느껴보기를 기대하면서 노래 가을의 소망을 요청해봤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푸르고 높아진 하늘을 한껏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얼굴들이 그 속에서 숨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김진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진숙 씨는 얼마 전에 의외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김진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신숙자, 김종순, 박보금 등 친구들과 지인들이 위로품을 가득 들고 병문 안을 왔었답니다. 김진숙 씨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인증 쾌유하게 됐다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서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이발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진짜 어디서 나를 부르는?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저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을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내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와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4: 예?
3: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재워. 야, 이 안으로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예?
4: 야, 내,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제, 어째? 야, 그제? 예? 에이, 정말. 따지!
3: 아, 여기 있습니다. 에이.
4: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배달. 아이, 저 손님.
4: 어제
3: 잘못 들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3: 아이 뭐 요리 같은 분들은 손님들로 가면 되지. 어째 퍼트렸습니까?
4: 어사
3: 이거 뭐입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할 무거이지.
3: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서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 사람 뭐 이런 배달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에이 안녕하십니까. 만든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3: 예. 아, 이야, 무슨 물.
5: 거기다 놓고 가셔.
3: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3: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3: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3: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닥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씹어. 예.
5: 그 사람이 보냈대가?
3: 아, 꼬리 많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3: 예? 아, 남편인가?
5: 저
3: 포털비 씹어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지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먹 무슨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3: 예?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3: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3: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3: 예.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3: 무슨
5: 걸?
3: 아유 어째랄까? 핸드폰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은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3: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용일까? 에?
5: 또이 방부과
3: 부부가 다 했니? 아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제 다시 가든지 배달 함께 했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6: 너 무슨 배달?
3: 나오시. 네가 맞혀.
6: 어디있네
3: 핸드폰 구매하자지 말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6: 어디니?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먹고 싹 바꿔.
6: 야야야야.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먹 만대.
6: 야야야.
3: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네.
6: 이 시간
3: 버터비
6: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일일 피디네 정말 이게
3: 어쩌라고?
6: 아이고 계산 올라가다 보돌이 배달 하나 더.
3: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6: 자!
3: 예? 어째?
6: 넌 눈이 멀었지? 응?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니하고 결혼해줬더만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 올라간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 내려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이럴 때인데 나선 바보 한국에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몸으로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3: 어쩌라고?
7: 이 인대 샀다 얼마나 해?
3: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6: 저희한테 배달해라.
3: 배달해라고?
6: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3: 무슨 소리야?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못 배달입니다. 야! 아자! 내 네가 결혼하기네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네가 잔치랬지. 어? 네.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계속 개고 똥똥이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만 낫겠다.
8: 어제 전화입니다.
3: 예?
8: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저는 나 싫습니다. 저 배달
8: 먹...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머리털이 싹 빠졌는데 배달을 어떻게 할까?
8: 이제 예. 만능배달 회사라고 했지?
3: 예.
8: 그 회사 꼬어머니까?
3: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8: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안 하겠다 말이지?
3: 아 그게 아니라...
8: 내가 좀 의심이나 차핑 올리라고
3: 야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8: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3: 진짜 마지막이지?
8: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3: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을까?
8: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3: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8: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3: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오른쪽 눈이 또 붙어있더라면 그냥 어느 날 체력이 소모될까?
8: 저기 저 쌍콜 보이지?
3: 예, 네, 보인다.
8: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3: 무슨 뭉개나라고?
8: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에.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도 뚱개내 놓죠.
3: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폰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서 합니까?
8: 뭐시게?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3: 아, 그래도 그렇지.
8: 만능 배달 회사 구호.
3: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8: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3: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사라는데.
6: 삼촌이 또 어째?
3: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6: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제
7: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6: 앉아서 보면 안다.
7: 네.

0: 잘하니?
1: 완전히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 어서 배달 좀만 못하겠다.
0: 전화기다.
1: 아이 전화기고 이 말하고 못하고.
0: 야야야.
1: 아이아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 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네 가만히 있게? 네 가만히 있게?
1: 누기 누기 무게 나는가? 내가 어디 가만히 있을까?
0: 그게, 그게, 그게. 에? 내가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장님 문제인게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대 싹 박사장에다 모았다.
1: 그래 내가 어찌 됩니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는 의리지.
0: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슨 얘기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1: 네?
0: 소유자네 집을 가게 되면 백빌리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 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0: 그래서 담당 따라가서 그래서 빵! 뽕! 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 근데 조카!
1: 예?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에? 야, 됐다!

0: 없이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벌채했습니다. 좋다 선생님. 머슬이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 과연 삼촌이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야 이게 네게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0: 나 닮아
1: 몇 살인가?
0: 아, 22살이다.
1: 22살?
0: 아, 이제 대학 3학년인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1: 법과?
0: 응.
1: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이
0: 어?
1: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2: 또모!
1: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러 왔어.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슨가? 겨우 빨리 저 짬뽕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계좌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일할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겠을까?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햇빛에 성숙해진 나무들이 가을 볕에 아름답게 연그러가면서 가을 이야기를 엮어가기도 합니다. 풍성하고도 알알이 여문 가을 이야기는 가정마다의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동성 연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희 학생은 가을이 되니 외할머니가 삶아주던 옥수수랑 고구마랑 생각난다면서 외할머니께서 가을을 무사히 지내고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노래 그리운 고향을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우러대는 매미 울음소리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전해줍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엄철성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엄철성 씨의 고향의 가족은 추석을 맞이하여 요즘 명절 준비로 들떠 있을 것인데 자신은 타양에서 그리움만 달래가고 있다면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추석도 보내고 가을도 즐기고 싶다면서 노래 타향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타향에서 가족을 그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 푸르른 언덕을 넘어서 그리움을 안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 풍경에 매혹된 사람들은 가을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설레이고 고향의 인정세태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향기로운 가을 정취와 함께 여러분께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즐기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먼저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정.

0: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단일 지시자 또는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배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데는 한 명의 사공이 필요하듯이 많은 프로젝트, 결정과정 또는 조직에서는 통일된 지시와 단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거나 권한을 행사하면 목적이 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 마을에 재능이 뛰어난 목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 물길을 통해 다른 마을과 거래를 주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구에 더 큰 배를 만들어 물건 수송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것은 5인의 목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각각의 목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나무를 선택하는 데 매우 뛰어나 가장 튼튼하고 질 좋은 나무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설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배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정교한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배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재능이 있었으며 배를 예쁘게 꾸미는 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일을 조율하는 데 능숙했으며 일정과 업무 분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모든 목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나무를 찾아 헤매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배의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결국 어떤 설계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조립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목수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너무 집중해 배의 구조적인 안정성보다는 예쁜 모양에만 신경 썼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다른 목수들의 갈등과 혼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정이 뒤처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고갈되자 만들어진 바에는 산으로 가는 길에 가깝게 보였다. 배는 불안정하고 결함이 많았으며 물에 띄우려고 해도 곧바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이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탄생했다. 이 속담은 그 후 세대를 거쳐 전해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전달해왔다. 이 속담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에서도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일정과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일이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견 수렴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많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견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입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생활에서 이 속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충돌하면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의견을 합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직업 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부서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더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생활에서도 이 속담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은 의견이 충돌하면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급속히 변화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명확한 리더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책안이 제기되고 각 정당과 이념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합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목적이 다를 때 한 가지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리더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사회운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 학업, 직업, 가정,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 의견 수렴의 중요성,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속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 합리적인 정책 수립, 평화로운 사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속담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용시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깊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 이상의 역할을 하며 정보 습득, 소셜 네트워크 활동, 업무 처리, 온라인 쇼핑,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그 사용을 더 유혹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과연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목과 어깨의 통증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목, 어깨,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목은 점차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을 하다 보면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염증,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눈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눈의 피로를 느끼거나 눈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파장이 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며 장시간 노출되면 수면장애,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는 여러 연구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거나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화면을 쳐다보게 되면 눈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디지털 눈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력 저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블루라이트의 영향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정신 건강 문제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비교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나 알림은 주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심리적 의존으로 발전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은 소셜미디어, 게임, 온라인 쇼핑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나아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극적인 의식 변화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용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스스로 시간표화하거나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된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S의 경우 스크린 타임 기능을,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지털 웰빙 기능을 사용하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설정해 두면 하루 사용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즐기거나 독서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취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어 어깨를 이완하고 등을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지키면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꺾거나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손가락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화면 밝기를 적당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에 내장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야간 모드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면을 50cm 이상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으며 이 30분마다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는 3-20 규칙을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1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짧은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를 풀기 위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크게 돌려주며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를 좌우로 비틀거나 팔꿈치를 양옆으로 벌려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손끝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지나친 비교나 과도한 정보 소비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교와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의 교감이나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호흡을 깊게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대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는 것은 정신적 여유와 집중력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등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가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깊고 광범위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그것이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감정적 교감이 줄어들고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면 소통의 감소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친밀한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교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면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소통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현실 세계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세계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들고 실제 인간관계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 직장인들의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 업무 관리, 회의 일정 조율 등 다양한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직장 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업무 흐름이 끊기고 일을 다시 집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특히 다중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직장 내 불필요한 소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 외적인 대화나 소셜미디어 확인을 반복하게 되면 이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시간 관리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한 직장인은 업무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람들에게 자기 통제력 부족을 초래하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실제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보다 디지털 소통에 의존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은 교육용 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정보 검색 등으로 학습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학습 능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집중력 감소와 학습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응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과 디지털 웰빙 정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제한과 디지털 디톡스를 장려하는 정책,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눈 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네, 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에 네, 이번 주는 아주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모두 활기 만만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국경절과 추석 연휴가 대중들의 관광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인기선로의 승차권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러 지역 철도 부문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운송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에 주인공들처럼 내일 전 국경절 첫날 장해역에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역 매표 창구 앞에 줄을 서서 자기 운수를 시험해보려 했습니다. 네,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경절과 추석 연휴 동안 장해에서 광동 향항 방향, 사천 귀주 방향으로 가는 고속열차와 침대열차를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국가철도 광주국에서 로회한 데 따르면 심천북에서 광주남, 조산, 장사남 등 인기 방향의 승차권이 이미 매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명절 기간에 승객들의 다양한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철도 광주국은 인기 로선 열차를 추가 운행하고 야간 고속철도 운행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운송 능력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광주 남역 매표소 주임 황연의 소개에 따르면 아직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12306 플랫폼을 통해 대기 주문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날짜, 열차편, 좌석별 조합의 기대 수요를 제시하여 대기 시간을 연장시키고 대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 철도 부문은 또 관광 전용 열차, 관광 패키지 등 특색 있는 상품을 제시했는데 장사, 봉황, 고송, 장가계 이 황금 관광선로 최적화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회수권을 장사에서 봉황, 고송, 봉황, 고송에서 장가계서, 장가계서에서 장사 세계 독립 구간을 통합했는데 승객들은 구매 후 7일 내에 각각 1회 탑승할 수 있으며 10% 할인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경절과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외국 여행과 상권 쇼핑 등이 성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종 사기꾼들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허위 링크, 의심스러운 전화, QR코드 스캔을 통한 트로이 목마 앱 배포 등 수업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가철에 은행 카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은료는 일전에 카드 안전 사용에 대한 세 가지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낸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결제 정보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은행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카드 뒷면의 메시지 동적 인증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불, 계좌 동결 등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시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연결된 웹페이지에 은행 카드 계좌 정보와 문자 메시지 동적 인증 코드를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불법 앱의 위험을 방비해야 합니다. 네, 고객 상담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여금 공제 취소, 100만 보험 취소 등 이유로 관련 조작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공식 웹사이트 고객 서비스 전화를 통해 확인하며 네, 응용 마켓 외의 앱을 절대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폰 인터페이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앱이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수권 거부를 클릭하고 즉시 비행 모드를 켜서 무선 네트워크를 종료하고 휴대폰 SIM 카드를 꺼내며 휴대폰을 제조업체가 지정한 수리 지점으로 보내 시스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불법 분자가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작하고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비정상적인 거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행 카드 잔액 알림을 신속히 개통하고 은행 앱이나 문자메시지 통지 또는 청구서를 통해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 알림을 받았다면 즉시 은행 공식 고객 서비스 한라인에 전화하여 은행 카드 계좌를 분실 신고를 함으로써 자금 손실 확대를 피함과 동시에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종경시 동량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요명한 고진 안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군사들이 두둔했고 상업은 더욱 발전해 실크와 대나무, 마제품, 쌀, 술 등 거의 모든 물품이 이곳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안거의 종교 문화도 더없이 풍부해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파룬사와 도교 문화의 원천궁, 요교 문화의 문묘, 민속 문화의 마조묘가 각자 다양한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또한 한림원과 사당을 비롯한 일반 가옥들도 그 속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포용성이라는 안거의 지역 문화 특색과 찬란했던 어젯날의 안거를 보여줍니다. 군사적 기능을 감안해서인지 안거는 성을 쌓을 때 동쪽에 자기문, 서쪽에 읍상문, 남쪽에 성휘문, 북쪽에 승흥문을 둔 외에도 그 사이에 인봉문, 영룡문, 안경문, 소남문 등 더합 8개의 성문을 설치했습니다. 높이 쌓은 성과 그 성에 설치된 8개의 성문 중 오늘날은 높이 15m, 너비 7m, 두께 5m에 달하는 인봉문을 비롯해 사거리에 두 성문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세월에 묻혀버렸습니다. 길이 16m에 달하고 3개의 교각을 가진 회룡교는 원래 벽돌로 쌓았으나 후에 돌로 바꾸었습니다. 룡이 모이는 곳이라는 다리 이름에서부터 기란 의미가 보이고 이 다리 위에 서면 안거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중국 동남 연안 지역의 복근 회관으로 사용되었던 마조묘는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이 신령의 안녕을 비는 정묘입니다. 안거의 번성기에 많은 객가인들도 이곳에 주거하면서 고향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곳에 마조묘를 세웠던 것입니다.

안거에서 또 다른 지역인 안휘의 건축풍을 자랑하는 건물은 마두산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입니다. 높고 낮은 건물을 거느린 이들에 들어서면 정원과 건물의 구도가 그토록 엄밀한데 경탄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곳의 모든 건물들은 사람들에게 비릿한 바다 냄새를 풍기는 스토리를 전해서 사람들은 타지에 정착해 살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 객가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안거 최고의 자랑거리는 동시기에 이곳에 난 4명의 한림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최고의 문인 직위인 한림으로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안거에서 한림이 4명이나 났고 그중 나란히 한 왕한림과 오한림의 저택에서 그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 사업은식으로 된 한림 저택은 엄밀한 구도와 정교한 조각, 채색의 그림, 금빛의 장신구를 통해서 주인의 우아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파륜공원으로 된 파륜산은 61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뒤에 역대에 걸쳐 보수와 확장을 거친 파륜사에는 오늘날도 맑은 물이 나는 운물과 1000년 전 송조 때 서예, 6,700년 전 명조 때 석각, 3,400년 전 청조의 변혁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 파륜사 곁에 솟은 나한성도 장관입니다. 키가 크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 하나 지지 않고 여름에는 더욱 녹음이 짙어 멀리서부터 싱그러움을 풍깁니다.

가까이 가다서면 아름다운 소망을 적은 붉은 천들이 나한정의 가지에 가득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른 소나무 가지에 걸려 바람에 흔들거리는 붉은 천은 찬연한 색깔의 조화를 이룹니다. 유구한 안거에는 배놀이와 연극, 등불놀이, 서예와 그림, 촬영 등을 비롯해 풍부한 행사와 민속이 많습니다. 안거의 가게에서는 어젯날 사용했던 생필품을 경영해 소박한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네, 중경시 동량현에 위치한 안거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경 진가평 버스 터미널과 중경 북역 버스 터미널에서 동량행 버스를 이용해 동량에 이른 다음 30분에 한 번씩 안거를 왕복하는 버스를 받고 타면 30분 만에 안거에 도착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수만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타향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

내며 사랑이 배어 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에 밀어요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에 밀어요 사랑의 밧줄이여.

0: 이번 주엔 린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린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이웃입니다. 우리 성은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국경 통상구의 대외 개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성내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 검사 물량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성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으며 이중 수출액은 639억 3천만 원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주요 통상구들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는 개방 구도를 보였습니다. 흑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은 1,782만 9천 톤, 무역액은 560억 5천만 원에 달했고 특히 출입국 자동차가 10만 8천 대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86.7% 급증했습니다. 수분화 도로 통상구와 동령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 총량은 각각 10.7%, 32.1% 늘었으며 하얼빈 태평국제공항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3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인적 흐름, 물류 흐름, 자본 흐름이 빠르게 집결하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개방 정책 효과, 수출 제품 구조 최적화, 산업 발전의 고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내 모든 통상구에서는 주 7일 24시간 예약 통관,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통상구 도착 즉시 선적 등 일련의 통관 편의화 조치가 전면 시행돼 대외무역 경영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 구조는 계속 최적화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121.4%, 의류 수출은 90.8%, 기초 유기화학 제품 수출은 82.3%를 기록했으며 이 세 개 품목이 대외무역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은 수출은 가공에 주력하고 수입은 현지 정착에 힘쓴다는 핵심 구상 아래 대외 지향형 산업이 빠르게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종합 보세구, 흑화 호해 무역 산업 단지 등 플랫폼을 통해 목재, 곡물, 수산물, 육류 등 수입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해 부가 가치를 높이고 수출 제품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로 경제를 수출입 가공 경제로 전환시키며 단순 통과 물량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 철도 구간 신설 동강 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통상구는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 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감독과 편의화 조치가 협력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구 시스템은 철도, 세관, 출입경 검사, 기업 등 4자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러시아 측 운송 서류의 온라인 사전 전송과 시스템 지능형 번역을 실현해 서류 검증 시간을 1시간 이상에서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할빈 수화 등지의 일부 저숙표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표 가을 거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졌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33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겨울 해가 부드러운 빛을 대지에 뿌릴 때쯤 왕효연은 책 보자기를 끼고 힘없이 경산동가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안경을 끼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리대효가 골목을 가로질러 나와 효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1: 효연 씨, 어디 가시오?
2: 아, 대효 씨, 왜 한 주일째 나 얼굴 안 보여요? 어디 갔었어요?
1: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얘기 좀 하기요.
2: 네, 우리 기숙사로 갈까요?
1: 아니, 북해공원으로 가기요. 오랫동안 못 가봤어서.
2: 네.
0: 북해공원에 이른 두 사람은 장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1: 효연 씨, 어찌된 일이요? 얼굴색이 점점 말이 아니구만.
2: 대유 씨, 왜 그런지 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대효 씨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왕충이란 사람은 좋지 못해요. 여학생을 쫓아다니지, 사람들을 협박하지.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산당원이에요? 난 그 사람이 지도를 받기 싫어요.
1: 내가 왕충이를 비판해줘야겠어. 아, 그렇지만 효연 씨, 지하 공작이란 바로 이런 거요. 아, 그리고 림도성이는 어떻게 됐어? 그를 찾아가 봤어?
2: 그런 말은 그만둬요. 림도성 얘기를 꺼내지 말아요. 대효 씨, 난 당신을 믿어요.
1: 효연 씨,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일을 대해서야 어떻게 되겠어? 이건 옳지 않소. 림도성은 북경대학에 있고 최근엔 락후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일부 학생들도 그들의 이른바 항일구국이요 통일전선이요 하는 구호에 속아 넘어갔소. 당신은 이런 행동을 무책임하게 놔둘 거요?
2: 대효 씨, 내 보기엔 도리어 대효 씨가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당신이 보고 싶지만 한편으론 또 당신을 만나기 무서워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1: 효연 씨, 난 모든 심혈을 기울여 당신을 방조하며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도리어 날 의심하는구만.
2: 아니에요, 대효 씨. 난 혁명에 접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문제 분석에서도 아직 어려요. 앞으로 시정할게요.
1: 좋소. 효연 씨, 나 효연 씨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결혼하기요.
2: 네? 대효 씨 진심인가요?
1: 효연 씨, 나를 못 믿겠어?
2: 대효 씨, 진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날 사랑하세요?
1: 뭐라고? 날 의심하는 거요?
2: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직 나한테 주소를 알리려 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서 가끔 몸에서 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분냄새, 향수 냄새가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 효연 씨, 당신은 사랑에 의심이 많은 처녀구만. 정말 책벌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있었어? 국민남구역에서 지하 공작을 하는 사람이요. 난 중대한 임무를 맡았기에 주소는 극히 비밀이요. 리해줘. 아, 그리고 당신 외에도 난 일부 여동지들과 부득불 상종해야 돼요. 때로 내인 행세를 하고 때로 술도 마셔야 되고. 효연 씨, 이런 걸 진짜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0: 리대우의

0: 그의 말에 왕효연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왕효연은 얼굴에 수심이 잔뜩 끼어 있었다.
1: 효연아, 이제 오느냐?
2: 네, 아버지.
1: 너 얼굴 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느냐?
2: 아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신문 보셨어요? 장계석이 5차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더군요.
1: 봤다. 평화가 절망적인 시기에 이르지 않은 이상 평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후 순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경솔이 희생을 운운하지 말 것이라고 떠버리던데. 그래, 아직도 최후 순간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냐?
2: 그러니까요. 마음이 참 산란하군요.
3: 효연아, 왔느냐? 얼른 내 방에 가보거라. 유숙수가 찾아왔어.
2: 숙수요?
3: 그래, 감옥에서 나온 후로 한동안 잠잠하더니 오늘은 널 꼭 만나야겠다고 하길래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지.
2: 알았어요. 숙수야.
4: 언니,
2: 이제야 오세요.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4: 그러게, 요즘 왜 까딱 안 했어? 통 볼 수가 없구나.
2: 언니, 나 오늘 밤으로 이 부평을 떠나요. 조직에서 내 청을 들어줬거든요.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가 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4: 공장?
2: 네.
4: 그건 또 어디에 있니?
2: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노동자 대리열에 참가해요.
4: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하더냐?
2: 언니, 나 본래 도망치는 거예요.
4: 그럼 저녁 기차로 가는 거니? 누가 배웅해주는 사람 있어?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2: 그따위 사내들 사귀어서 뭐래요. 언니, 더성언니 만났어요? 떠나기 전 더성언니를 못 보는 게 정말 서운해요. 나 매일 그 언니를 생각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언니, 더성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사업을 안 돼요?
4: 숙수야, 너한테 솔직히 말해야겠다.
2: 네.
4: 린도성인 우릴 속였어.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도정인 배반자가 되었고 밀정노릇을 하고 있어.
2: 언니,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의 말에 속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같이 있다가 나온 내가 어찌 모르겠어요. 도정원이 그럴 수 없어요. 적들의 음모가 얼마나 앙칼진지 알아요? 언니 무슨 속임수에 넘어간 것 같아요. 반동놈들, 그 놈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4: 그만해. 며칠 동안 난 흐리멍텅한 게 정신이 어지러워. 마음이 어찌나 흔들리는지 정말 못 견디겠어.
2: 언니, 무슨 시름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4: 숙수야, 난 너한테 말해야겠어. 지난날 난 그 사람 하나만을 믿었고 또 나 자신을 너무 믿어왔어.
0: 순결하고 정열적인 유숙수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왕효

0: 흰 눈이 쏟아지는 11월 말의 어느 날 밤, 림도정이 석탄불 난로 곁에 앉아 무언가 쓰고 있다.
1: 강화동무, 얼른 오세요. 바깥이 매우 춥죠?
2: 그렇소. 거리는 한산한데 눈발만 휘몰아치는군.
1: 강화동무, 소식 들었어요? 오늘 북경대학 학생 자치회가 성립됐어요. 북평청진학생연합회에도 참가하게 될 거예요.
2: 알고 있어.
1: 당내에서 서희 동무를 파견해준 것은 정말 고마웠어요. 그 동무가 온 다음부터 여기 사업은 참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중간층 학생들까지 다 단결하여 반동들을 고립시켰어요. 리서 동무가 100여 명 학생들 앞에서 비열한 왕중의 정체를 폭로했고, 국민당 당부에서 기밀비를 받은 영수증을 찾아내 읽었어요. 아, 강화동무, 제가 말이 너무 많죠? 강화동무도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며칠째 내가 집에 붙어있지 못해서요. 아, 자, 오늘은 말씀하세요.
2: 내가 할 말이란 이로써. 더정너무.
1: 네.
2: 우리 둘은 동지로서의 관계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 난 29살 되도록 이처럼 강렬한 애정에 가슴 설레어보기는 처음이요. 여지껏 자신을 억제하면서 이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어. 이제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난 도정동무의 생각을 듣고 싶소.
1: 강화동무, 나도 동무가 참 좋아요.
0: 도정의 한마디에 강화가 두 팔을 내밀어 도정을 한아름에 껴안았다. 밤이 깊었지만 강화는 갈 생각이 없는 듯 도정을 감아안은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1: 강화동무, 안 가세요? 1시간 넘었어요.
2: 왜 날 쫓는 거요? 나 안 가겠어.
1: 정말이에요? 그럼 가지 말아요.
2: 도정동무, 난 오래전부터 도정동무를 사랑해왔고, 도정이 존경하는 동지이며 나의 전우인 로가천을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동무들의 행복한 생활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도 했어. 하지만 얼마 후 로가천이 희생되었고 나도 같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도 했으니 도정 동무는 어느새 나의 굳센 혁명 동지로 되었고, 나도 역시 부드러운 감정 위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1: 그만하세요. 강화동무, 그 마음을 다 알아요.
0: 도정은 강화의 입을 살짝 막으며 두 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0: 날이 밝아왔다. 행복하고 달콤한 꿈은 아직도 몽롱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1: 누구지? 강화동무, 중요한 문건 있어요? 내가 삼켜버리겠어요.
2: 우리 짐 싸가.
3: 더종아, 문 열어. 나야, 효연이야.
1: 왕효연?
3: 도종아!
1: 효연아, 진정해. 여기 강화동무도 있어요. 효연아,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3: 도종아, 나 너한테 알려야겠어. 정군제, 아니, 리대요. 그 사람은 배반자야. 나 이제야 알았어.
2: 효연 넘어, 진정하고 여기 앉아 말을 해보시오.
1: 그래.
3: 리대요는 나에게 자신이 부평공산당 시당위원을 비서라고 자칭했어. 그래서 존경하고 믿게 되었는데 날이 감에 따라 점점 그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 말도 자아모순에 빠질 때가 많고 몸에서는 항상 술래 분내가 풍겼고 날 만날 때마다 너를 찾아가 네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부추겼어.
1: 그랬구나.
3: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어디서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자기 친척이나 동무들도 한 사람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어.

0: 리대우는 그냥 사업상 관계라고 우겼지만 난 의심이 들었어.
1: 효연아, 네 마음이 괴롭다는 거 알아. 날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겠어.
0: 그래, 도정아. 며칠 전 역사학부 학생총회가 열린 날 저녁, 정군재는 술이 곤두려 만드를 취해서 날 찾아왔었어. 오자마자 곧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난 그때 그 사람의 호수머니에서 이상한 종이장들과 문서들을 뒤져냈어. 호몽환이 그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고, 각 학교의 공산당원과 체포대상으로 지목된 열성분자들 명단도 있었고, 대우가 특무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도 있었어.
1: 완무치한 배반자.
0: 대우 씨는 내가 막 따져 물으니까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울더구나. 날 따라다니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마치 미치광이 같았어. 도정아, 나 끝장이야. 모든 게 틀렸어. 날 좀 살려주렴.
1: 효연아, 끝난 게 아니야. 넌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효연아, 너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어?
0: 널 뒤쫓아 보았지. 그러나 그 사기꾼한텐 네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
2: 효연 너모, 대유한테서 얻어낸 그 문건들은 어디 있습니까?
0: 그놈이 도로 빼앗아갔어요.
2: 효연 너모,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 문건들을 효연 동무가 보았으니 이제 공포가 극도에 도달하면 효연 동무에게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0: 그래, 그런 생각까지 미처 못했습니다. 난 다만 도종이한테 용서를 빌려고 왔어요. 그 사람은 차마 저한테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얼마나 절 사랑하는데.
1: 효연아,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해. 아직도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
2: 효연 너모, 아무튼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놈의 특무가 요시찰 명단을 만들고 있는 걸 봐선 더 악랄한 수단으로 우리를 대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효연 너모, 그 명단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0: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북경대학 리서동, 후서, 리규영, 그리고 림도성, 이 몇 사람만 기억나요.
2: 현 너모, 도성 너모, 며칠 동안 피신해야겠습니다. 빨리 피신하시오.
1: 그래, 효연아. 난 그동안 너와 갈라져서 정말 괴로웠어. 오늘 이렇게 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 나랑 같이 며칠 동안 피신 가자.
0: 난 그 사람과 한번 단판하고 싶어.
1: 효연아, 너 절대 가서는 안 돼. 강화 동무, 나하고 효연이도 갈 테니까 동무는 먼저 가세요. 우린 어느 학생이 집에 며칠 가 있겠어요.
2: 그렇게 하오. 현 동무, 이제 대위의 진상을 알았으니 다시 믿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알겠어요. 도정아, 우리 가자.
1: 그래,
0: 나 그놈을 만나지 않겠어.
3: 드라마 청춘의 노래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34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왕효연이 림더정과 함께 떠난 줄을 모르는 리대요는 양복을 쫙 빼입고 왕효연의 집을 찾아갔다.
1: 군재 왔나?
2: 군재, 효연은 아직 집에 안 돌아왔어. 이 덕아를 먹으면서 기다려.
1: 자, 군재, 요즘 우리 북경대학 형편이 크게 달라진 줄 아나? 몇몇 청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구국 문제를 논의하게 됐네. 우리 같은 로 교수들도 막 피가 끓어올라 공란을 두고 좌담회를 열었어.
3: 아버님, 근현세에 아직도 국가대세에 관심을 돌리시니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을 더욱 분발시켜주지요.
1: 아니, 천만에. 막세 관점에 근거해 볼 때 군종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창조자이지. 개인의 힘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많은 학생들이 침식을 잊고 분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나.
2: 아니, 참, 왜 젊은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그래요? 군재.
3: 네.
2: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게. 효연이 요새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둘이 요즘 자주 다투나?
3: 아닙니다. 정세가 긴박해서 제가 좀 다그쳤더니 효연이가 성을 내더군요. 그래서 오늘 효연이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1: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효연이 왜 그렇게 옹졸해졌나? 그가 돌아오면 내가 다 일러야지.
2: 아이야, 애들 사이 일에 우리가 삐칠 게 뭐 있어요? 그럼 둘이 얘기 나눠요. 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3: 아버님, 교수들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던데 어떤 분들이 참가했습니까?
1: 적지 않게 모였지. 이름은... 그나저나 군재, 자네 요즘 사업은 어떤가?
3: 늑다리 빨갱이, 교활한가? 말을 돌리는 것 좀 봐. 옳지, 이 늑다리고 요시철 명단이 올라야지. 왕홍빈을 체포하면 좌담회에 모였던 교수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세우면...
0: 리대요가 속공리를 굴리며 왕홍빈의 물음에 얼렁뚱땅 넘기는 사이 어느새 저녁 밥상이 다 차려졌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효연이는 시종 돌아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온 리대요는 좁은 골목길을 쓸쓸히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다.
3: 효연이에게 병고가 생길 것일까? 아니면 공산당 편에 넘어갔을까? 효연이가 그 명단을 다 봤으니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야. 효연이를 죽이자. 아니, 안 돼. 그렇게 순결하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를.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떡할 것인가.
4: 엄정아! 세워라!
5: 정군재, 이 아무짝에도 못쓴 민충이.
3: 봉연이 이러지 마.
5: 황연 하나도 못 틀어잡는 등신 폐물. 너 이제 끝이야.

0: 이걸 저승으로 보내!
1: 뒤쪽으로부터 굵직한 노끈이 날아와 리데우의 목을 올가맸다. 얼마 안 지나 승용차가 교회에 이르러 멈춰섰다. 뒤쪽 창문이 열리며 컴컴한 들판에 리데우의 시체가 훌쩍 버려졌다. 왕홍빈네 부부가 왕효연과 함께 그의 친구 집에 피신해 은신하고 있다. 좁은 방 안에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던 왕홍빈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앉아있는 왕효연에게 물었다.
2: 효연아,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사람을 보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다 붙잡힐 뻔했어. 그 국민당이 왜 우리 집에 갑자기 사람 붙잡으러 온 거니?
3: 효연아, 내가 빨리 선순 덕분에 우리가 화는 면했다만 이게 대체 무슨 연고냐?
4: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2: 효연아, 정군재하고 너 사이 무슨 일이 생겼냐? 요즘 만날 말다툼을 하더니.
4: 그 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승냥이 같은 놈. 밀정이고 반역자예요.
3: 효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2: 네, 알겠다. 리대요, 그놈. 밀정이고 반역자고 위선군자였고 철면 피한 주구였단 말이지. 그래, 이제 그런 놈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우린 우리대로 사업하자꾸나. 최후에 가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4: 아버지, 그 놈은 벌써 죽었어요. 남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2: 효연아, 그게 정말이냐?
3: 효연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모든 건 하나의 악몽이었다고 생각해. 응?
2: 효연아, 지금 정세 발전은 매우 빠르다. 바로 청년들이 분발하여 배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새 출발하거라.
4: 네, 이제 그 죄악으로 빚어진 인간을 말해 뭐 하겠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2: 근데 효연아, 공산당은 널 의심하지 않더냐?
4: 아버지, 전 림도정하고 사이가 도로 좋아졌어요. 우리 사이가 나빠졌던 건 다 그놈 작간이었어요. 당에서 절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전 끝날 뻔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사업은 아주 많아요. 부평항련에서는 대규모의 시위 행진을 조직할 계획인데 아버지는 그걸 아세요?
2: 폭풍우가 일어날까 보군. 여보, 젊은 매들이 얼마나 용감하.
1: 1935년 12월 9일 아침, 북경대학 학생들은 동제 기숙사 문 앞에 집결했다. 유달리 추운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서는 성애가 새하얗게 불렸다. 털 외투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리괴영이 달려오자 학생들은 저마다 뜻밖이라는 눈빛을 보내왔다.
5: 학우들, 상가탑에서 나오시오. 강당에 나오시오.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싸웁시다.
1: 네 사람씩 팔을 끼고 구호를 부르며 미라를 뿌렸다. 노동자, 사무원, 소상인, 인력거 군들 지역 가정주부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시위 대열에 들어섰고 대오는 갈수록 커졌다. 시위 대오가 늘어나자 군경들의 군도, 채찍, 총창 등도 사정없이 시위자들의 몸에 날아와 떨어졌다. 대오가 호국 사거리에 위치한 보인대학 교문 앞에 이르자 구호소리는 해풍처럼 교문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교실 안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구호소리를 듣자 더 앉아있을 수 없어 와르르 몰려나와 시위대오 속으로 들어섰다.

0: 겨울 해가 솟아내질 무렵 지휘부에서는 지나친 손상을 피면하기 위해 해산을 지시했다. 분노한 군중들은 그때에야 흩어졌다. 효연이와 소희, 리괴영, 림도정은 군중들 속에서 날래게 싸우다가 저녁 무렵 한 집에 모였다.
1: 싸우는 데는 용감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오늘에야 난 우리 북경대학에도 큰 힘이 있다는 신심이 생겼어. 오사운동의 정신이나 9.18 때의 투쟁정신이 다시 나타날 줄 몰랐어.
2: 시위대호가 사탄거리를 지날 때 우리 북경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대를 같이 참가했어. 난 정말 감격했어.
3: 소희동무, 이마에 아직도 피가 배어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2: 괜찮아요. 할머니처럼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어때요? 오늘 피해가 큰가요?
3: 체포된 사람도 있죠.
2: 사범대학 두 여학생이 청창에 찔렸는데 아주 위험해요. 북경대학에도 부상된 사람이 많고 체포된 사람은 지금 알기에도 몇 명 돼요.
3: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군중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광범하게 그들을 발동시켜야죠. 그리고 학생 운동을 전체 노동 군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겠어요. 이미 화산이 폭발했으니 그 불길로 모든 죄악과 암흑을 강그리 불태워버립시다.

0: 대학 종학들이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129 당일에도 오지 않았던 강화는 사흘이 지난 뒤에야 림도정을 찾아왔다.
1: 더덕나무, 난 오늘 안 가도 돼요. 이 며칠 동안 우리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 겨우 하룻밤 부부로 살고 반달 남아 만나지 못했지.
2: 네, 근데 정말 안 가도 돼요?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우리 언제 가서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까요?
1: 도정이, 스물아홉 나도로 사랑은 처음이요. 난 어떻게 해서건 당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 한 일이란 너무 적어서 미안하.
2: 강화동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난 매우 행복해요. 지금처럼 행복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난 오늘이 있기를 얼마나 거대했는지 몰라요. 영광스런 전사가 되려던 희망이 실현되었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 색이 왜 그래요? 어디 편치 않으세요?
1: 아무렇지도 않소. 어젯밤 20여 명 공격놈들이 동북대학을 포위하고 시위 지도자를 수사 체포했어. 그날 우리 지휘부 인원은 놈들과 딱 맞닥뜨려서 학교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도 했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퍼붓는지. 난 맨발로 담장에 뛰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담장바 뉘집 통나무 위에 떨어졌어.
2: 네?
1: 그래서 허리를 좀 다쳤어.
2: 얼마나 다쳤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1: 잘 싸면 상처를 왜 풀겠어.

0: 그만둬. 도성이는 그가 아오. 이 운동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 네.
0: 북평의 각 학교들에선 벌써 일제히 동맹 휴학으로 들어갔고, 이에 홍하여 전국 각지 학생들도 모두 일떠나서 우리 당은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항일의 불길을 지펴올리게 됐단 말이오.
1: 네, 나도 들었어요.
0: 당이 없었더라면 내겐 오늘이 없었을 거요. 아직 당신한테 미처 말 못한 일이 있어. 허닝 동무가 또 체포됐어.
1: 뭐라고요? 헌영이 선복으로 간댔는데 어떻게 또 체포됐어요?
0: 그 동무는 당의 파견을 받고 동북대학에 가서 사업을 방조했어. 129 운동 이후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위협을 받았고, 대학 대문은 무장한 군경들에 의해 출입이 엄금되었지. 눈이 쏟아지는 야밤, 헌병들은 동북대학 공문용지에다 써놓은 명단을 들고 교실 숙사 할 것 없이 수색을 시작했고, 학교 당국은 안내사로 나섰어. 난 담장을 타고 넘어 도망을 쳤지만 헌영은 피하지 못하고 체포됐어.
1: 강화동무, 오늘 말을 참 많이 하였군요. 피곤이 쌓여 무척 힘들어 보이니 먼저 한숨 쉬세요.
0: 그래야겠어. 시내 대다수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니 반동 녀석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파괴하려 덤빌 거요. 투쟁도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고. 도정이, 당신은 경험이 적으니까 계속 노력하시오.
1: 네.
0: 맥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투쟁.
2: 지칠 대로 지친 강화는 말하다가 그만 홍건이 잠들었다.

0: 로방 동무 계시오?
1: 누구세요?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0: 시다 외신 부름을 왔소. 강화 동무를 부르라는 지시요. 소 동무는 다쳤소?
1: 네, 말로는 상처가 중하지 않다는데 피를 많이 흘린 모양인지 기운이 없어요. 사람까지 보내어 부르는 거라면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깨워드릴까요?
0: 오늘 밤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데 가기 힘들다면 내가 가서 그대로 전하지. 깨우지 마시오다.
2: 드라마 청춘의 노래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국경 통상구의 대외 개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성내 통상

관광부의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 검사 물량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으며 이중 수출액은 639억 3천만 원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주요 통상구들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는 개방 구도를 보였습니다. 흑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은 1,782만 9천 톤, 무역액은 560억 5천만 원에 달했고 특히 출입국 자동차가 10만 8천 대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86.7% 급증했습니다. 수분화 도로 통상구와 동령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 총량은 각각 10.7%, 32.1% 늘었으며 하얼빈 태평국제공항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3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인적 흐름, 물류 흐름, 자본 흐름이 빠르게 집결하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개방정책 효과, 수출 제품 구조 최적화, 산업 발전의 고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내 모든 통상구에서는 주 7일 24시간 예약 통관,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통상구 도착 즉시 선적 등 일련의 통관 편의화 조치가 전면 시행돼 대외무역 경영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 구조는 계속 최적화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121.4%, 의류 수출은 90.8%, 기초 유기화학 제품 수출은 82.3%를 기록했으며 이 세 개 품목이 대외무역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은 수출은 가공에 주력하고 수입은 현지 정착에 힘쓴다는 핵심 구상 아래 대외지향형 산업이 빠르게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종합보세구, 흑화 호해무역산업단지 등 플랫폼을 통해 목재, 곡물, 수산물, 육류 등 수입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제품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로 경제를 수출입 가공 경제로 전환시키며 단순 통과 물량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 철도 구간 신설 동강 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동상구는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 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감독과 편의화 조치가 협력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구 시스템은 철도, 세관, 출입경 검사, 기업 등 4자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러시아 측 운송 서류의 온라인 사전 전송과 시스템 지능형 번역을 실현해 서류 검증 시간을 1시간 이상에서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벼 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화 등지의 일부 저숙벼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벼 가을 거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 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 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 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지었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 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위험한 국면을 돌려세우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진지를 돌파하고 어떤 국면이 초래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부는 탄당위원회를 오후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당위원들이 하나 둘 모였다. 시간이 되자 주부가 목소리를 높여 본 문제를 꺼냈다.
1: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육형동매의 엄중한 우경적 오유와 그에 대한 책벌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0: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엄중한 우경적 오유라는 말이 나오자 방안 분위기는 전혀 없이 엄숙해졌다. 사람들은 멸시와 불만과 분노가 어린 눈길로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류키영은 되려 목에 힘을 주며 목대를 꿋꿋이 쳐들었다.
2: 이건 당원회의입니다. 저는 우리 당대표가 말씀을 좀 공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1: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어서 말아.
2: 저는 정치위원 동지가 이 류키영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면적으로 심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륙형은 혁명에 참가한 후 많은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 몇십 번 참가했습니다. 매번 전투에서 제가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걸 하나하나 심사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별적인 지도일꾼들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급급히 결론부터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1: 좋소. 그럼 방종리 전투에서 동부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부터 말하오.
2: 아무 전투나 다 좋습니다. 방종리 전투도 좋고 그 이전에 어떤 전투라도 다 무방합니다. 마천령 전투, 남천문 전투, 대화정마을 전투, 태원 전투, 그 어느 전투든지 다 좋습니다. 제가 우경적 오유를 범했으며 비겁하게 놀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대공을 세워서 받은 상장을 내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씻어버리겠습니다.
1: 자, 그럼 여러 동무들이 토론해 봅시다. 육형 동무, 내 보기엔 상장 한 장이 아니라 열 장이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전반 생애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오. 우경적이 아니며 비겁하게 놀지 않았다면 왜서 진지를 버리고 도망했으며 부대를 철수시켰소?
2: 전 상급에서 당시 구체적인 형편이 어땠는가를 알아보기 바랍니다. 철수했다고요? 하긴 철수했죠. 하지만 어떤 형편에서 철수했는가 하는 걸 알아봐야 할 게 아닙니까? 적의 탱크가 진지를 돌파한 후에야 저는 부대와 함께 철수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련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련이 적에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전사들이 헛되게 목숨을 바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0: 류키영의 말을 듣던 선양이 마른 기침소리를 냈다.
3: 희원 동무, 동무는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다고 했는데 그럼 왜 3년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소? 동무는 왜 동무의 진지가 돌파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전탄의 진지가 돌파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소?
2: 아참, 동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0: 선량과 류키영이 팽팽하게 맞서자 일령 지도원 진국발은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조였다. 선량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국발에게 화살을 날렸다.
3: 구체적인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일령 지도원 진국발 동무가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4: 아, 그래.
5: 맞소.
4: 진동부 좀 얘기해보.
5: 얘기해보.
0: 좌중의 목표가 자기에게 집중되자 진국발은 얼굴이 지지이벌게 나면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주부는 그 꼴을 보기 민망해서 진국발을 바라보며 핀잔조로 말했다.
1: 진국발 동무, 동무는 그 자유주의를 언제면 고칠 수 있겠소? 동무는 언제나 문제를 감싼단 말이오. 문제가 이렇게까지 엄중한 정도에 이른 것은 동무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거요.
6: 그렇잖아도 말하려던 참입니다.
1: 그럼 어디 한번 시원히 말해보.
6: 저도 그때 류경

0: 동무가 시들해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박용희로 행군하는 길에서도 이렇게 행군하다가는 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용리에 이르러 적들이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들 기뻐서 야단이었는데 조동무만은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조동무가 적들이 벌써 도망치고 우린 뒤에서 그저 슬렁슬렁 쫓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짐작했습니다.
1: 진놈아, 사실을 말하라는데 나색이 어떻다느니 짐작하는 건데 어떻다느니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동무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서?
2: 진동호, 주눅이 들지 말고 계속 하라고.
0: 사실을 내놔라고? 그럼 사실을 말하지. 박용리에 이르러서도 조동무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형이 주공 임무를 맡겨달라고 탐부에 요구했지요. 처음에 저는 그래도 전투성이 강한 동무가 다르긴 다르다고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토안부에서 정작 조동무의 요구를 들어주자 조동무는 하얗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번에 무사할 것 같지 못하다느니 아마도 여기서 쓰러지게 된다느니 뭐 자기가 죽으면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기념으로 양설 동무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 이것 보, 진국발 동무, 우린 오랜 전우가 아니여. 우리가 함께 있은 지 어디 한두 해요? 그런데 지금 동무 그게 뭐요? 내가 동무와 농담으로 한 말을 당위원회에 내놓다니. 그리고 그 말들은 바로 내가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의로 총만대했다는 걸 보여준 것이요. 이건 이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견결히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말이요.
3: 오랜 전우란 말은 참으로 숭고한 말이요. 하지만 그 말로 한 사람의 착오를 덮어감출 수는 없어. 오랜 전우일수록 이런 때에는 안면을 보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심각하게, 더욱 투철하게 말해야 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랜 전우를 해선 뭐란단 말이오. 중국발 동무, 안 그렇소?
0: 옳은 말씀입니다. 전이 지난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저 감정이나 상하면 사이가 벌어지고 사업도 잘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나 부딪히면 생사를 같이 해온 오랜 전우인데 딱딱하게 원칙적으로 놀지 말고 정치 몽둥이를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애버렸습니다. 상급에 보고하면 아무래도 조동무가 비판을 받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쌍방이 다 좋을 것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 동무는 그게 무슨 사상이오? 어서 계속하오.
0: 부대를 인솔하여 진지에 도착한 다음 저는 영장이 지휘서를 전해내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한 것을 보고 적들의 포화에 연계가 끊어지면 부대의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장은 지가 군사를 모른다고 한바탕 닦아세우더군요. 박용리 전투에서도 적의 땅크가 강을 건너온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러다 곽상이 절수하면 우리가 포로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1년 진지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진지에 이르기 전에 전사들이 영장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철수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년에 배치된 전사들은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훌륭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1: 혀가 돌아가는 대로 실컷 말해보라고. 한 동지의 과를 그렇게 보태서 말하면 누가 믿어줄 줄 알아?
0: 아니, 내가 동무의 과오를 과장해서 말했단 말이오? 어떤 건 아직 말하지도 않았소. 제1차 작전에서 일연장이 예정된 방향으로 철수하지 않은 것도 동무하고 물어보고 한 노릇이오.
4: 그 말에 주부가 흠칫 놀랐다.
3: 일연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승인하지 않았소?
0: 정치위원 동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적들이 산호구에 포사격을 들이대자 일연장은 옆으로 철수할 수 있는가고 조동무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동무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정치처에서 조사하게 되니 조동무는 내막이 드러날까봐 남의 눈을 속이고 일연장을 찾아갔습니다.
3: 류키 형이 일연장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소?
0: 조동무는 일연장을 찾아가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먼저 책임을 안소, 책벌을 받지 않게 할 테니까

0: 우리 둘 다 비판을 받게 되면 일이 난처하게 되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후 일원장은 책보를 받고서야 자기가 조동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 저에게 가만히 말하더군요.
1: 연락병의 말로는 조동부가 철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았소?
0: 아,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조동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1: 류키영 농부, 이게 대체 무슨 작품이요?
2: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선량이 허리를 쭉 펴면서 진국발을 바라보았다.
3: 또 한 가지 괴상한 일에 대해 좀 물어보게요. 듣자니 류키영 도무가 조선 전선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원자탄을 방지하기 위해 흰 하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있어 없소?
4: 아니, 그런 엉뚱한 일도 있었단 말이오?
5: 아, 그러게 얼마나 황당하오.
4: 보다 별걸 다 보겠구만.
1: 진동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실의 진상을 말해보.
0: 그렇잖아도 말하려던 참입니다. 조선으로 떠나기 전날에 조동무가 조인집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4: 아니, 거의 사실이구만. 이런 해견 일을 다 보겠구만.
5: 이건 거짓말이요. 비방이요. 하긴 흰 하부를 하나 만들긴 만들었어. 하지만 진국발로 뭐 동무는 무엇으로 내가 원자탄을 겁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0: 동무가 그래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번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 다르다. 미국 사람들이 원자탄을 떨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요? 동무는 또 나보고도 하나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
5: 친구발 동무, 내가 동무한테 잘못한 게 뭐요? 나에게 의견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줄 것이지 왜 남을 헐뜯는가 말이요. 동무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으며 어림짐작으로 말하고 있어.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하는 말을 거지 들을 사람 누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현명한 주부 정치위원부터 믿지 않을 거요. 손량 영장이며 리 교도원이며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동무들은 누구나 다 믿지 않을 거요.
1: 루키옥, 닥쳐! 당회의에서 그 무슨 낡은 사회 보세요.
5: 아니, 낡은 사회 보세라니요.
1: 그래, 동무 말대로 하면 진국발 동무가 동무를 옳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국발 동무가 아직도 동무의 본질을 똑똑히 받아내지 못했단 말이오. 동무는 지금 진국발 동무가 남을 헐뜯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을 헐뜯는 건 바로 동무 자신이오.
2: 점점 궁지에 몰리자 류키영은 주부에 대한 존경심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대들뜻이 나오면서 말투도 바뀌었다.
5: 아니,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1: 그럼 내가 말해주지. 첫째, 동무는 조선에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아 곽상 동부가 양설 동부를 꾀이고 있으며 동부의 발등을 디딘다고 우리한테 여러 번이나 말했소. 그러면서 우리더러 곽상을 좀 족대겨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후에 나는 양설 동부와 물어보고 나서야 동부가 한 소리는 죄다 거짓말이고 남을 모함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소. 둘째, 청천강 북쪽 기슬개사의 전투에서 일부러 보복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곽상 동무를 해치려고 했소. 셋째, 이번 방종리 전투에서 동무는 제 마음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소. 이건 동무한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우경적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알리지 못할 음흉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 곽상이 앞뒤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를 없애치우려 했단 말이오. 이런 더러운 개인주의 사상과 우경적이며 죽음을 겁내는 비겁한 사상을 동무들한테 솔직히 털어놓으란 말이오.
2: 류키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고 입술까지도 바르르 떨렸다. 강탈을 받은 류키영은 성이 나서 길길이 뛰었다.
5: 저서, 그런데 당신한테 묻겠어. 이게 그래, 응? 개인주의란 말인가? 이게 그래 우경적이며 비겁한 표현이란 말인가?
2: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더니 다리에 상처를 가리켰다.
5: 자자자, 모두들 보시오.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럼 이 상처는 도대체 뭐요? 승냥이가 물었소? 개가 물었소? 인민들에 대한 나의 공헌은 온통히 알고 있고 사회에서도 알고 군에서도 알고 있어. 집단군 사령원까지도 알고 있단 말이오. 오늘 당신은 내 머리에 똥벼락을 들씌우고 나를 개꼴망신 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될 소리요. 흥, 안 되고 말고. 당신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족대기는 재간밖에 더 있어? 그렇게 사람을 족대기고는 자기 위신이나 높이고, 난 여기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견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의견이 있어. 당신은 오늘 까닭 없이 나를 타격했는데 난 이따위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어.
2: 류키영이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다.
1: 류키영 동무, 돌아오시오. 동무에게는 당 회의를 무시할 권리가 없어. 동무가 퇴장한다는 건 동무 자신이 진리를 두려워하며 문제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유력한 증거요. 동무에게 당에 대한 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동무가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그따위 짓은 하지 않았을 거요.
6: 류키영 동무, 어쨌든 동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 자자자,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3: 자, 안전하고. 이보게 친구, 안전하고. 이건 당회의란 말이네.
2: 한참 망설이던 류키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
5: 난 당회의를 무시하지 않았고, 동무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정중히 성명하는 바요. 내가 정치위원 개인에게 의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한 건 옳지 못하오.
6: 그렇고 말고 아무렴 그래야지.
5: 그렇지.
1: 희영 동무, 지난날 동무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조선 전선에 나온 후부터 동무가 우경적이며 비겁하게 처사했다는 것도 사실이오. 공로로 과오를 덮어 감출 수도 없거니와 우점으로 결함을 덮어 감출 수도 없다고 생각하오. 관건은 문제의 뿌리를 잘 봐야 하는 거요. 동부가 지난날에는 용감했는데 오늘은 왜 용감하지 못한가? 왜 전투의욕이 약해졌는가? 그 뿌리를 파내고 허심이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류키영 동부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머리를 써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2: 주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인솔하는 호소였다.
3: 제 생각에는 진국발 동무의 말을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